0: 렌즈 레나 363 쇼문 아비에이션 디렉터 세미 메인텐 5000만 디르 세미 스크랩파이레스 즈르 다음에 34 라이트 어프로치
1: 이겨내서 테미스 메인텐 5000만 디르 세미 스크랩파이레스 즈르 다음에 34 라이트 어프로치 렌즈 레나 363
0: AP 64 턴 레스테링 330
2: 레스테링 330 AP 64

0: 프렌치 라이너 아반츠 리크리아 디렉토 타이라 디스와 메인테니스 라이러버 150.
1: 땡큐 리센스 디스와 메인테니스 라이러버 150 다이렉토 타이라 오렌지 아반츠.
0: 방코샤 다이트 54 컨택 메이터 타워 118-35
2: 118-35 방코샤 854.